하리 넘고 우회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락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.